0: 일롱.
1: 아, 내왔다. 내왔다, 대피자. 내왔다, 대피자.
0: 어쩌만 해.
1: 아, 그래, 뺏을 거 아니오.
0: 망각자, 일롱. 아, 뭐야, 랄랄랄라. 미시리, 빡락하고 빨아요. 라오가와, 세페니 깐타. 야, 세페기, 난 하탁, 빈에스 고한. 내가 고 삐소. 아하, 봐야, 바다요, 쌉까워, 에. 가니야, 랑감. 온산어, 지토코, 야. 온산어, 가니소, 나, 하나, 에. 아하, 돌랑코스, 바, 에. 어? 쏘리. 왜 그리대론? 아, 왜? 바바이, 내 선견은 길랑가론. 우부락나, 수옷, 자바이. 긴사마가론. Who is she? 나 고긴 사이나 길락 이카오 만데아이네 아이 락 이카 발아까 safe 앙 이몽 티나구안 아코 앙 이몽 카가하폰 safe 카요 more paok cross my heart promise